찬스라. 야한텐 그거를 많이 말아. 곧잠 타샤 아무토네 이깐 날바 김들. 곧잠 타샤 아무토네 이깐 날바 김들. 가담 야레네 와다진나 메데르 야한텐 사람.